0: 가져온 거야.
1: 저의 대물 고마.
2: 더 벌러. 내 손가락다.
1: 아란다 미사. 마튼 난 성난나. 마튼 났어.
2: 뭐나 아가다 되는 말이야.
1: 라 우와. 라 여기 뭐 하는 소리 아가라 편을 봐. 라 하고 꼬라서 왜 돌아가는 거야? 왜냐 왜냐 지금. 라 하고 나타나.
0: 너야.
1: 그 사람인 거.
0: 라 하고. 너야.
1: 한바
2: 삼색해.
0: 너야.
1: 그 사람이.
2: 서로.
1: 승부 사람 그 사람이.
2: 서로.
1: 그 사람이. 그 사람이. 그 사람이.
2: 서로.
1: 승부를 갖고 그 사람이.
0: 아,
1: 사람이.
2: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